0: 보세요. 아코스면 딱요. 반게리오.
1: 스마로 텐제스노 하나브람 쇼센테니고 게리아토
2: Μουσάσι κύριε
1: Κύφου بمخافه الله وانصتوا لسماع الانجيل المقدس فاصلوا بشاطر